친구들아 그만 날미가 신호를 많이 꺼니고 마바로노 바로노가 그만 꾸토끈 도로 장마마 숭수디코 이난쟁 가르쳐마르뚜와 가르쳐문꾸르 상상을 놓고 망랑상 우따우따시노 그꾸로 봉고로 숭뱅수랭 바띠 운전운전 띠번조쭈 울루루루루노 고르쭈 글랑글랑 벌광사르고 부핑글랑 따따스모로 깜포치는 뻘어리 늦지나고 인자마시키네 뺑란시간시 니푸스피토치네 왔던 발동기왕고로 양가를 부수고 다음 둥지나 따티나 토른 곳 듣들은 가슴이 무닥 오토끼들한 건조티나 분야분 만리시 롱코 가유 티모칸 달한 구마루 트레아테 스칸토로 클로카시나 레망 프라토고 파팅 갈업 야르 파팅 클로로 피눙글 시만털 루파카닝 sang guminoto kacarito dosa namaning ratu dosa ngilangan sepuluh nomor merdini kekasih menang diucap nomor ngagung nurwati jejuluk Prabu Sri Bathara Kresna ya Prabu Alimurti Sosro Sumpeno ya Prabu Padmanaba ya Prabu Danardana katon ning kadya jaladrina ning kadya arga mlot marang pasibaning para loro praja iki men pagelaran jawi senajan to akeh para loro praja nanging datan wenten kang kepangabyan tur kejaba ing putra Kanjeng Pangeran Dipati Anom satriya parang garuda ingkang kekasih Raden Samba ya Raden Wisnu Brata satriya bagus warnane mudha dasar ireng nenggo dening busanane